0: You are listening. Are you listening to the station for every nation?
1: 아, 오셔서. 오미가 봐서.
2: 아, 정말 무슨 얘기 radio. 다스퀘라 파나 반지테라 만지. 왕모가 시도니자 디로 자가 이웨 가라파.
1: 저들이 그랍스만 만지.
2: 나도 가라파 온스고 마사운자 로도니 잡아나. 이 짐네 티셰테 요이.